0: 하는 게 있어.
1: 나무리의 번호.
0: 와.
2: 네.
1: 나무리의
0: 자우. 이분 내려마이.
1: 마이.
0: 내려마이.
1: 아슬린다.
0: 내려마이. 저기.
1: 아무리 일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